0: 듣고 있나요? 라디오 식스.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식스입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식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캐나다 BC주 빅토리아에 성공적으로 입항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무보급으로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 현지에서는 양국 군악대의 합동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연합해군 상호작용 플랜에 참가 중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4,300톤급 호위함 대전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산 안창호함의 입항은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단독 횡단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진해항을 출발해 캐나다 빅토리아에 이르기까지 약 1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중간 기항지 없이 무보급으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우수한 장거리 잠항 능력과 독보적인 작전 지속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입항 이튿날인 지난 26일에는 에스콰이몰트 기지 내에서 대대적인 입항 환영식이 열렸으며 양국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현지 6.25 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측은 한국 해군 장병들을 위해 캐나다 원주민 전통 환영의식을 선보였으며 데이비드 파첼 캐나다 태평양 해군 사령관은 한국 군함의 이번 입항은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상징한다며 환영과 우정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로 한국-캐나다 수교 30주년 및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과 캐나다 해군군악대의 합동공연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서안에 안착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은 함정 공개 행사 등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러분의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BC주 도로를 달리는 대형 상업용 트럭에 블랙박스, 즉 대시캠 설치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최근 빈발했던 고가도로 충돌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캐나다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BC주 의회는 최근 상업용 차량에 전방주시용 대시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초당적 지지로 가결된 이 법안은 주정부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 차량의 소유주는 장비를 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며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운행 중에는 카메라가 항상 정상적으로 녹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렌즈를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은 총중량 11,793kg을 초과하는 대형 운송 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고가도로 충돌 사고의 주 원인인 대형 트럭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도입될 대시캠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운전석 내부가 아닌 차량 전방도로 상황만 기록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또한 성능 규정도 까다로워져 고화질 해상도는 물론 야간 투시 기능과 최소 72시간 이상의 녹화 데이터 저장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BC 트럭협회는 회원사 차량의 약 75%가 이미 자발적으로 대시캠을 운용 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주별로 규정이 다르면 주간 운송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반 승용차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시캠은 사고 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며 난폭운전이나 뺑소니, 보험사기 사건 해결에 영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일반 차량까지 의무화할 경우 무분별한 영상 보관과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일반 차량으로의 확대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법안이 캐나다 도로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캐나다 치과치료 지원 프로그램, 즉 CDCP 가입자들의 혜택 갱신이 오는 6월 1일 마감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치과 혜택은 오는 6월 30일부로 완전히 종료되는데 마감일 이후에도 신규 신청 형식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재승인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부는 혜택이 중단된 공백기 동안 받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적용이나 환급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갱신은 현재 치과 치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갱신을 완료하려면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직장이나 학교, 연금 등을 통한 민간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가족 순소득이 연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재산정되므로 국세청의 세금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본인과 가족의 신넘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해 온라인 혹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가입자 갱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6월 2일 오전 8시부터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온라인 대출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술을 앞세운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부채의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따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온라인 핀테크 기업인 스프링 파이낸셜에 5천 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업체는 매주 돈을 납부해야 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BC주에 등록된 고비용 신용대출업체들의 연이율은 32%에서 35% 수준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에 육박합니다. 5천 달러를 빌리면 2년 만에 이자만 2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의 한계로 내몰린 주민들이 몰리면서 BC주 소비자보호기관 조사 결과 지난 한해 실행된 고비용 대출 규모는 약 4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48%에서 35%로 낮췄지만 올해 1분기 캐나다 전역에서 개인 파산이나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무 조정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긴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고금리 빚을 지는 한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취약계층을 향한 약탈적 대출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가르는 세계 최장의 비무장지대 북위 49도선, 이 물리적 경계선을 이름으로 내걸고 이민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기록하겠다고 선언한 신생 출판사가 밴쿠버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출판사 북위 49가 던진 첫 번째 화두는 존재의 소중함인데 신간 꿈을 그리는 용기는 지적 장애를 가진 김용기 화가의 순수한 그림과 이민 1.5세대인 김한나 작가의 깊이 있는 글이 만나 완성된 그림책입니다. 함께 출간된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는 전 한인문화협회 밴쿠버 지부 회장인 민완기 수필가가 낯선 땅에 뿌리 내리며 일궈온 20년의 사유가 담긴 산문집입니다. 출판사 북위 49 측은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회사를 넘어 언어와 문화, 사회적 편견에 맞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밴쿠버 한인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숨은 서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림책 꿈을 그리는 용기와 산문집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는 현재 한국의 주요 온라인 서점과 캐나다 코퀴틀람 지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북위 49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어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5월은 통장이 얇아지는 달이래요. 아무리 캐나다에 산다 해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챙기게 되고 날이 좋을 때라 그런지 가야 할 결혼식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날을 미루는 것. 먼저 약속되어 있던 치과 진료도 미루게 되고 저녁 먹자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별 수 있나? 언젠가 날 챙길 시간이 오겠지 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게 되지요. 얼마 전 문득 할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한 건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성공한 놈이더라. 웃음이란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가정의 달 5월이면 매번 타인을 위해 내 것을 양보해왔던 달이지만 올해 5월은 달라져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저희 라디오 작가님이 기부스를 한 달 넘게 해서 꼼짝 못해서 답답하다고 정한 내 몸이 움찔거리는 노래였는데요. 오랜만에 태꾸는 어떨까요? 한때 나이트 가면 모두들 머리를 마구 흔들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시며 최정한의 편지 추천해 주셨네요. 첫 소절부터 신나는 노래 어떨까요? 결혼 8년차 요즘 권태기가 와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데 듣기만 해도 아주 속이 시원한 노래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듣는 노래겠네요. 최정한의 편지 그리고 양혜승 화려한 싱글까지 듣고 올게요.

다리 얼른 나으세요, 작가님. 짐살라빔. 짐살라빔이 유럽에서 자주 쓰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이래요. 중독성 있고 입에 착 달라붙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함께 듣고 올게요.

오늘 라디오 팀에서 선곡한 노래는 여러분은 작가님의 취향을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부스한 다리로도 분명 춤을 출 게 뻔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라디오 팀의 작가님의 최애곡 영탁의 폼 미쳤다 듣고 올게요.

다음 주 뻔하지 않은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지금 한국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금 같은 아주 긴 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연휴에도 맘 놓고 어디 놀러 갈 수 없고 일이 너무 많아서 연휴인지조차도 몰랐다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예전 추억 떠올리는 여행 노래 어떨까요? 노래로 함께 여행 떠나보자고요. 많은 여행 노래 추천해 주세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인스타 또는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DM 기다릴게요. 자, 이번 순서는 소피아의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수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윤종신, 유열이 인정한 싱어송라이터 오웬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기타 코드도 잡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첫 곡으로는 유난히 상처받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었던 날 누구나 있잖아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이불 속에서 눈물 삼키며 듣기 좋은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오웬의 오늘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도 온 힘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사랑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 계산이나 생각 없이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시절에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노래, 오웬의 사랑이란 단어로는 설명이 어렵죠.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오웬의 마지막 곡으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인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피크닉 가서 함께 들으면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노래 오웬이 부릅니다. 피크닉.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최선책을 찾아보는 고민노트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어 하소연하는 글을 보내봐요. 직장에서 저를 말끝마다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같이 일하다 보면 참 외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다른 외국인 동료들에게 같은 한국인끼리 이러는 게 너무 창피하고 좀 그렇네요. 차라리 무슨 전쟁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풀기라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나 할 텐데 아예 제가 회사 들어가고부터 쌩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몇몇 저와 친한 동료들 말로는 제가 있기 전부터 다른 한국 동료들에게도 그랬다며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견디기가 좀 어렵네요.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 관두지도 못하고 아주 꾸역꾸역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주 활발하고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나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답답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네, 사연자님 솔직한 힘든 사연 저희 쪽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동료들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지치고 힘든 게 사회생활인데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같은 한인끼리 으쌰는 못할망정 왜 그러시죠? 처음엔 한번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한국분들께도 그러셨다니 그분은 애초에 좀 못되신 게 아닐까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하나요? 참 그런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존재로 보여지는데요. 사연자님 본인 할 일만 정확히 하시고 단체 일이 있을 땐 딱 필요한 일만 하시면서 어떤 대꾸나 반응도 하지 마세요. 한국분이든 아니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치시고 회사 안에서 일로 인정받고 나면 결국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연자님을 찾게 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날 대하든 난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고 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결국 사연자님은 더 성장하시고 그분의 행동은 더 창피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테니 매일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너가 그래봐라 난 더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버텨보세요. 애초에 기본 교육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사연자님이 왜 상처받고 우울해지셔야 하나요? 사연자님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나고 열받을 때 이 노래와 함께 소리 지르고 나면 저는 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연자님,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저희 라디오 팀에서 준비한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함께 소리 지르며 불러봐요.

고민노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또는 인스타그램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여러분의 고민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나가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지아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 담담하게 듣고 올게요.

많은 것을 알기에 꿈꾸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기 내 앞에서 웃고 있는 너.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이기를 바란다. 나태주의 소망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 마지막 곡으로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리며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6 책임 프로듀서 이덕일, 아나운서 유아진, 작가 황승연, 그리고 DJ 소피아 서였습니다.